0: 에? 아이 무기스 떠보니? 르르 질도 가리라 이리야 떠라고 뛰어 장고다나마 서바이자나 거기서 기억이네 또 리로아이스 우뛰어 아간매에 우타 보라로 오게라자 어찌할 어긴여 오게고
1: 혼자 봐라, 안 먹어해.

그래서 그게 도미아지다 까고 개발에 그저 툭툭이 주야 되기 타이 아니 고랑도 되게 최고로 줄기야 뭔지 디타네 연대기 아래 자 그래서 어 있는 산에 그냥 삼월로 뒤진데네 소소 섬이야 딱제 체니 미스바 상고 시워래 죄송아 섬 두고 시대야 되다 최고 님부 차대요 아래 점된데 니기 섬 두나 비기 인물이 섬 두나 동네 유물이 신는데 이래 송고요 아래 자 그래 인바 인데 안 좋다 봐 그래 천대 딱 알았지 좀 된대 어머니 근데 니부디, 그다음 콤바탑투베, 산지에게 쌓인 내경기 캠바다, 자와 니부디, 이니 신라게, 흑운나발이야, 신라쟁이, 흑운나발을 샤대바달라, 이니 파과시안에서 시즌 잠배야 쓰기와래. 자장가 파과시안에서 시즌 잠배야, 사과할 때니, 이니, 그다음 저기, 숭아다 차는 지기, 이니, 탑시기, 떡과 니부디, 귤을 끼야, 마지막 끼, 끼어 권의 권도 패야, 팽기와래. 근데 소원 인도자네 사발라 띠니부띠게 숭아게 룽 샤인다 띠니 젠두시쇼아 토마머니 룽 띠 젠두시아 오마니 뱀메홍 오마니 뱀메홍 오마니 뱀메홍 나드네 잠베양고 숭아 아라바서 담베이나 띠 젠두시아 오마 아라바서 나띠 오마 아라바서 나띠 오마 아라바서 나띠 나드네 산지지 틀레그 정수 지준 점하세야래 근데 탑시기 람니부띠 그 다음에 예미 라지 모직베 탑시 예름이 집에 땡네 누가 누가 탑투고디 디데네 연구가 임바라 산지 틀레 매번 흐르스다 탑시 모 예름이 땡네 연구하래 근데 내가 탑시 라지 다 탑시 모 예름이 집에 땡네 틀레 매번 흐르 연대야 틀레디 자와 차나 떠져 되라 나도 뒤진데 드라마야 시간 자와 신부 열바 근데 인도선에 드라마를 농금 남다다 틀레 이게 하차돼 열에 지난 시즌 때문에 중아 이기 주변 뛰기 농 등기인다 그래서 어디 전도시야 我们大的都在这里说话 미세기 되게 투기다 그랬던 얘기 되게 담배람들 차지 나도 변방도 써놓는다 지금 러브 투지쟁 게다 투기 되게 더하네 미세기 더하여도 차지요 아래 엔 다리 그래서 두준다고 나도 다 소설 룸과 채 아니 밀 룸과 차 아니 소설 룸에 나올라야 지금 때밖에 많은 시야기 다 깽에 들이 좀배 크돌이야 러브 룸식으로 써야 돼 샤 개신 거래 가서 내 얘기한다 등고왕진 죽으대 이게 러브 유이 총 땅 안아서 일단 지금 변하게 비밀도 이내래, 나도 이 시계를 이런 거 봐서 이내래, 나도 3월 나오고, 나 시시 3월 나오게, 후다 받아 제체, 러브러브시 반상고로 동주 짜스, 나도 이 싸, 이틀이 따뜻한 야구도 쓰는 거야. 근데, 무시하죠. 엔 대를 잘라 사보시 제체, 나도 헬리시 또 토야 중요한 말.